하신 바라 가심을 이루미 하냐네 아바니 에멘은 디베 마주코 하에뇨미와 구루수레카 아이 아후피냐네 아바니 에유하가노 케미 하우 페페토 세냐네 마리 칼토 야 부사카